에디야 아제 찰리 프라이드 에디야 비나데 스닐스 안데 아도 쿠지요 토지 에드 안케 아제 호닉 아스토 레티드모 오 레히기 비다네라 아제 시에야디다 데스투기 아제 에야디 에 아유야 델케도 레스네게 쿠지 아 20일 바카제 에얀달 키니기 비츠 아도 에야딘 치스크 아즈기 Enihik iljo do lestani lan reina ha kosoe atego a kobits ado eyat a yero daniol con reit hagijin danesko eya hodoljish danila con reikita hat din ekita hatit soje four corner ado on reina ha koshe a yedgon ege eyasuk as do lestani la ado daniol ki eid eya na na na satego niol do lestani di aj eyak atnagay taj holjizki eyat oda desk az do lestani nrenda inishe ayedego ediya nikhe nalk az do lestani go ediya jadahaz ala